0: 누구라도 빨리해내. 이기네께 나와 바비의 부르두어라 내배에 끌라시리라. 사르페한 게 아트몰라 빨리해 예수 수반스게 숨다레바라 빨리해 하나와
1: 로레케시
0: 누구라도 사던게 히서 파가는라 빨리해니엔데
1: 로레
0: 사던게 히서 파가는라 데비안 바르세에게 세나가타 사던게 빨리해 가라는라 빨리해니엔데
1: 레나바티
0: Relabate, Obavan, Ayat, Palat, Adela, Apu, Asunta, Palat, Mevelave, Kadana, Obe, Paul, Vinasa, Karamin, Paul, Wala, Asamagi, Ethical, Paul, Wala, Hamad, Hamad, Rata, Randu, Ethical, Andamin, Sidina, Paul, Nubala, Koheda, Balansidine, Manusian, the Father, the Pathavi, Paskatia, the Devian, Master, the Kiana. Asudat Manubalagi, Paul Vinasakaram in Sidinawa. Then they Sarpiangi and the Karan, the Pagan. Asudat Mumala Pale, Pagan.
1: Kabakati,